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은 감성으로 세상을 알아가는 문학정원의 림하정입니다. 네, 오늘 문학정원에서는 마음을 적시고 소리 없이 감화를 주는 조은수필 잔패와 잔패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어로는 우리말로 하면 불구자 또는 장례자를 뜻한다. 이외에 불구자를 얕잡아 이르는 말 중에 병신이라는 호칭도 있다. 누군가 불구자를 보고 병신 바른데 없다고 하면 그 당사자는 큰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사실 병신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따지면 몸에 병이 든 사람을 일컬을 뿐이다. 문제는 우리말에서 병신이라는 말 뒤에 어떤 호칭이 붙으면 그 말이 고약하게 변한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병신 자식이나 병신 새끼거나 병신 같은 놈이 그렇다. 또 여성을 상대로 병신 같은 년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병신이라는 말을 바꾸어 팔병신을 당신은 팔이 아픈 사람이네 라고 하거나 다리병신을 당신은 다리가 아픈 사람이네 라고 말해주면 팔병신이나 다리병신은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세상에는 병신이 있는가 하면 또 병심도 있다. 사람들 마음에 병이 생기면 병심이 되고 인격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사실 병심이다. 인간은 늘 인격 문제로 한평생 수양을 쌓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들거나 심지어 영혼의 병이 든 사람을 구제불능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 병신은 몸의 한 부분이 아파서 불편한 삶을 살 뿐이지 오히려 마음이나 영혼이 더 건강한 사람들이 많다. 이러할진대 병신은 오히려 구제불능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구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월성을 어려서부터 미리 알고 있었던 나는 정상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면 스스로 병신 바른데 없다고 나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를 방패 삼아 내들곤 했다.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도 에고 당신 스스로 그런 표현을 하니 당신은 병신이 아니오. 당신하고는 편한 대화가 되겠소. 사실 우리는 당신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어서 어떻게 당신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고 대화를 할까 고민했는데 말이오. 라고 하면서 나와 편하게 대화를 나눈다. 사실은 사람들이 병신과 대화한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 먼저 일침을 놓은 것이다. 어쩌면 이는 나의 고약한 처세술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나는 오랫동안 내가 병신이라는 사실을 잊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아왔다. 절대 나는 불구자가 아니라고 정상인 행세를 하고 살아왔다. 그랬기에 나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다. 병신이면 병신다워야 했는데 나는 그렇지가 못했고 자기 처지를 모르고 사니 힘든 일이 많았다. 나는 쪽하면 남들의 도움을 거절했다. 내가 걷는 모습이 불편해 보여 누군가 내 옆구리에 발 하나 끼워 넣어도 나는 짜증을 벌컥 냈다. 심지어 아버지나 동생이 내 불편한 고동을 도우려고 해도 나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그래서 내 나이 2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등에 업혀본 적이 없다. 차츰 남들은 나를 답답하게 바라보았고 저 새끼 성질머리 하나는 더럽다고 하면서 내가 넘어져 발목이 삐어올 때도 감히 내 곁으로 다가와 도와주지 못했다. 1980년대 말에 국가에서 장례자증을 처음으로 내줄 때의 일이다. 아버지는 잘된 일이라며 나더러 당장 가서 수속을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절대 장애자증을 낼 수 없다고 거절을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장애자증을 손에 쥐어야 나중에 국가의 보조를 받는다고 우기셨다. 하지만 나도 고집이 웬만하지 않았던지라 장애자증 수속을 하는 마지막 날에 숨어버렸다. 아버지는 화가 치밀어 나를 찾아온 공사를 샅샅이 뒤졌다. 결국 나는 어느 동네에서 아버지와 마주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체 검사를 받고 중국 장애자협회에 호적을 붙이고 말았다. 얼마 전에 나는 잔폐라는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다. 우리식의 장애자가 아닌 불구자를 대표하는 가장 멋진 단어였다. 나는 바로 잔폐였다. 나는 13살 때부터 다리 장애를 안고 살았다. 처음에는 걷는 모습이 꼴불견이어도 그래도 잘 걸어다녔다. 그러나 노동력을 상실하여 자립이 불가능했고 돈벌이도 할 수 없는 신세였다. 내가 장애인의 삶을 시작해서 몇 해 후의 일이었다. 너 이단 뭐래 처먹고 살겠니? 어린 나이에 노동력을 상실하고 종일 호송 세월을 하는 16살의 자식에게 아버지가 욕정을 냈다. 문학을 해 처먹고 살려고요. 내 대답이 처음으로 멋졌다. 주제의 목표는 한창 크구나. 그러지 말고 신 깊는 재간이나 배워서 신수리공이나 해먹어라.
그때 공사마을의 안진뱅이 신수리공이 있었는데 그는 매일 10전짜리 지폐를 잘 벌어들였다. 나는 절대 신수리공은 못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후로도 아버지는 나에게 찬장 그림쟁이, 점쟁이, 의사 등 여러 가지 직종을 엮어가며 기술을 익히도록 했는데 나는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 찬장 그림쟁이는 내가 무거운 유리를 메고 가다가 넘어져 남의 집 찬장 유리값을 배상하는 바람에 단번에 포기해버렸다. 점치기는 몇 년 배웠지만 나에게 접신이 들지 않아 대충 허풍이나 쳐대는 수준이어서 때려치웠고 의사 직업은 내가 중리를 배우기는 했지만 환자에게 도무지 침을 놓을 수 없어 그것도 나와 2년을 달리했다. 문학만이 나에게 숙명이어서 지금까지 36년을 견제해 오고 있고 내 삶의 전부가 됐다. 그러나 내게 문학은 오랫동안 직업 상실이라는 아픔을 주었고 나더러 잔폐의 인생을 처절히 느끼게 해주었다. 21살에 나는 나에게 산이셨던 아버지를 잃었고 26살에 어머니를 따라 연길에 왔다. 그리고 나물 장사를 하는 어머니의 후원으로 겨우 34살에 문학으로 밥벌이를 하는 삶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아직 내가 문학 도로서의 성공이 아득할 때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첫 은행 카드를 내려갔다. 그때 내 앞에 은행 창구에서 어떤 고객이 잔폐를 은행 직원에게 넘기고 새 지폐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고객이 파손되어 여기저기에 정성스레 종이 조박을 붙인 잔폐를 반주머니나 은행 직원에게 넘기자 은행 직원이 빨락빨락한 새 지폐를 그 고객에게 넘겨주는 것이었다. 나는 한동안 멍해했었다. 나 자신이 잔폐가 되어 은행 창구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웠다. 나도 나의 잔폐를 씻고 다시 정상인의 위치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 일이 나에게 던져준 충격은 너무나 컸다. 하지만 난 잔폐가 아니라 잔폐였다. 내 몸이 잔폐이니 내 인생이 새 지폐처럼 다시 바뀔 리 만무했다. 그 사건을 통해 나는 자신의 몸의 잔폐에서 벗어날 용기를 가졌다. 오로지 내가 작가로 성장하는 길만이 잔폐가 새 지폐로 바뀌듯이 내 인생이 잔폐에서 정상인으로 거듭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문득 어릴 때부터 내 잔폐의 삶을 깊고 계시던 엄마가 떠올랐다. 엄마는 가끔씩 파손된 지폐를 손질하곤 했다. 지폐의 가운데가 찢어진 것은 뒷면에 새하얀 종이를 오래 붙여 땜질을 했고 귀퉁이가 잘려나간 부분도 종이로 삼각을 대서 땜질을 했다. 그때마다 엄마는 나에게 내가 다리 아파서 불편해진 것이 이 파손된 돈과 같다. 이 돈이 벌품없이 찢기고 떨어져 나갔지만 이렇게 정성스레 땜질을 하면 다시 돈 구실을 할 수 있어.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다리 병신이라 해서 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엄마에게는 병신 자식이 더 아프고 소중한 거야. 그리고 너는 누구보다 책을 즐기고 머리도 엉뚱해서 내가 나중에 글을 쓰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아니?

뭐든지 열심히 하면 장다리가 나는 법이다. 나는 널 믿고 언제든지 널 지지할 것이다. 너만 노력한다면 오랜 세월 후라도 넌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니까. 라고 말씀하면서 계속 돈 땜질을 해나가셨다. 엄마는 그렇게 내 잔폐의 삶을 키우셨다. 내 다리를 치료해 주겠다고 큰 병원을 데리고 다녔고 더 이상 치료할 가망이 없다고 했을 때에도 엄마는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런데 나는 늘 엄마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후에 내가 학업을 중도 입회하고 독학의 길을 걸었을 때에도 엄마는 내 편에 섰고 내가 힘든 문학을 선택하고 묘연한 희망에 저러 살 때에도 엄마는 나를 지지해 주셨다. 그때로부터 나는 내 문학에 더 정진을 했다. 잔폐는 유통하기 어려우면 은행에 가서 새 지폐로 바꾸어 오면 되는 일이다. 돈은 영원히 그 가치를 잃지 않으니까. 내 잔폐 역시 내 본래의 속성이나 가치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도 낼 수 없는 일이다.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만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 또 한 번 절망을 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시련도 나를 좌절시킬 수 없었다. 바로 잔폐와 새 지폐의 교환을 통해 깨달은 내 잔폐 해탈 논리가 든든히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34세가 되던 해에 나는 앉은뱅이가 됐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작가라는 조건으로 자립할 수 있었고 그 어떤 일이든지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마주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이다. 나에게 잔폐라는 딱지는 어떤 수행을 낳게 해주었다. 다리 병신이어서 다리를 잘 쓰지 못하니까 문학을 선택했고 또 최선을 다해 자신을 작가로 만든 것이다. 그 결과 나는 지금 해탈과 득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늘 잔폐가 은행 창구를 거쳐 새로운 지폐로 바뀌는 것을 생각하며 내 잔폐를 이겨내고 있다.

그때 그 이야기, 무서웠던 방학. 어린 시절 철없던 소녀였던 나에게 일요일과 방학은 기다림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그날이면 우리 네 남매는 어김없이 어머니의 뒤를 따라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논밭으로, 겨울에는 땔나무를 하러 산으로, 그렇게 나의 방학은 온전히 일로 채워졌다. 중학교 시절 기숙사 생활을 하던 나는 집이 그리워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정작 집에 돌아가면 기다리는 것은 포근한 안식처가 아닌 땀과 흙투성이의 노동이었다. 1980년대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던 시절 기숙사 식당의 밥상은 늘 똑같았다. 감자국, 무국, 가지국, 겨울이면 얼어붙은 배추국이 전부였다. 그래서 일요일만 되면 기숙사생들은 하나둘 집으로 향했다. 집에 가야 그리운 가족도 보고 조금이나마 먹고 싶은 반찬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집에 가는 것이 늘 망설여졌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할 것 없이 논밭으로 나가야 하는 일이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이다. 일요일에는 학교에서 밥을 주니 집에 가지 않는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방학만큼은 피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때 대대일을 하시면서도 틈틈이 집안일을 돌보셨고 어머니는 혼자서 12무의 수전과 5-6무의 한전을 가꾸느라 말 그대로 고양이 손도 빌렸을 지경이었다. 그러니 우리 네 남매가 어머니를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불볕더위가 내리쬐는 여름, 시루통처럼 습기를 머금은 논밭에서 우리는 줄줄 흐르는 땀으로 온몸을 적시며 김을 메야 했다. 한전을 다 메고 나면 수전에는 벌써 범이 새끼를 칠 정도로 잡초가 무성했다. 비 오는 날에도 비늘 조각을 뒤집어 쓰고 손이 개구리 발바닥처럼 불이 나도록 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러다가도 틈을 내어 소목이 풀을 베어야 했고 옥수수 밭에서는 하루 종일 김을 메며 얼굴이 구울렸다. 다른 집들은 일꾼도 많고 농약을 써서 일손을 털었지만 우리 집은 네 남매가 모두 학교에 다니는 구차한 살림이라 농약을 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태양은 우리 여린 얼굴을 데울 듯 내리쬐었고 하루가 끝나면 온몸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알락고양이처럼 변해있었다. 목과 팔에는 옥수수 잎에 스친 붉은 상처가 줄줄이 났고 그 상처에 물이 닿을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따갑고 아렸다. 그러나 누구 하나 아프다고 힘들다고 징징대지 않았다. 다음 날이면 피곤한 몸을 비비며 다시 어머니를 따라 일터로 나섰다. 목이 마르면 산골짜기 시냇물을 벌컥벌컥 들이켰고 더위를 견딜 수 없을 때는 그물로 얼굴을 씻으며 잠시 더위를 식혔다. 복철이면 마늘을 캐고 감자를 캐고 가을을 준비하며 무와 배추를 심었다. 이 모든 일은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계절의 의무였다. 그런 반복 속에서도 나는 몰래 친구들이 부러웠다. 그늘 아래에서 예쁜 옷을 입고 소설책을 읽거나 친구 집을 오가며 노는 모습이 공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맏딸로 태어난 나는 그런 대우를 바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방학 숙제는 그저 형식일 뿐 하루하루는 오로지 어머니 뒷광무늬를 따라 일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어린 동생들도 언니 못지않게 묵묵히 고된 일을 감당했다. 여름 방학에 비하면 겨울 방학은 그래도 조금은 행복했다. 겨울 방학에는 명절이 끼어있어 며칠간은 비교적 편하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겨울이면 우리는 주로 땔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고 이듬해 쓸 오이손, 땅콩손 같은 농자재도 준비해야 했다. 다행히 소달구지가 있어 나무를 나르는 데는 조금 수월했지만 소를 먹이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소를 처분하고 난 뒤에는 온 가족이 힘을 합쳐 나무를 끌고 와야 했다. 북풍이 윙윙 몰아치고 흰눈이 무릎까지 쌓인 엄동소란에도 우리는 산에 올라 나무를 해야 했다. 날씨는 춥지만 나무를 하는 동안 몸에서는 오히려 뜨거운 김이 올랐고 얼굴엔 하얀 서리가 덮여 눈사람이 되곤 했다. 점심은 변변치 않은 반찬이 든 주먹밥이나 도시락이 전부였고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동안 모아둔 땔나무 더미를 보면 피곤함도 잠시 보람으로 가득 차던 그때의 기분이 지금도 생생하다. 겨울방학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가마니 짝이었다. 어머니는 겨울철이면 시간이 날 때마다 가마니를 짜서 팔아 생계에 보탰다. 방학이 되면 우리 네 남매가 할 일은 새끼를 꼬는 일이었다.
아침 식사 후 아버지가 엮어놓은 볏짚을 가져와 하루 종일 새끼를 꼬았다. 너무 지루할 때는 볏짚을 들고 친구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누가 더 많이 꼬았는지 겨루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작은 경쟁과 웃음이 오히려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우리가 새끼를 꼬고 어머니는 가마니를 짜고 아버지는 그 가마니를 묶고 나르는 과정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땀을 흘렸고 그 덕분에 우리가 등교할 때 조금이나마 용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내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부모님은 1년 내내 꿀벌처럼 소처럼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를 뒷바라지하셨다. 우리 네 남매도 그런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공부에 최선을 다했고 방학 동안에도 제멋대로 놀지 않고 일에 성실히 임했다. 비록 우리는 방학 동안 다른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놀지도 귀한 대접을 받지도 못했고 매일 신물 나도록 반복되는 노동을 해야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경험이 오히려 인생의 값진 자산이 됐다.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다는 말처럼 어린 시절의 이런 경험은 나에게 강한 의지력과 인내심을 길러주었고 무엇보다 어머님의 순간 희생을 깨닫게 해주었다. 지금은 오히려 그 무서웠던 방학이 있었기에 우리 네 남매가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시절의 땀과 눈물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삶의 태도와 노동의 가치는 아무리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0: 움켜쥔 인연보다 나누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각박한 인연보다 넉넉한 인연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인연보다 찾아가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의심하는 인연보다 믿어주는 인연으로 살아야 합니다. 눈치 보는 인연보다 감싸주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슬픔 주는 인연보다 기쁨 주는 인연으로 살아야 합니다.
1: 시기하는 인연보다 박수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비난받는 인연보다 칭찬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합니다. 존중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원망하는 인연보다 감사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합니다. 흩어지는 인연보다 하나 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변덕스런 인연보다 한결같은 인연으로 살아야 합니다.
0: 속이는 인연보다 솔직한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부끄러운 인연보다 떳떳한 인연으로 살아야 합니다. 해가 되는 인연보다 복이 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짐이 되는 인연보다 힘이 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합니다.
1: 네, 한결같은 인연으로 살아야 한다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철욱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요철석 가수가 부릅니다. 고무줄 같은 인생.

0: 많은 사람이 화와 분노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감정이 분노라면, 화는 장기적이며 의식적으로 억제해서 누적된 감정입니다. 즉, 분노가 쌓여 화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운동과 생활 습관, 식이요법으로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식이요법이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래에 화를 다스릴 때꼭 필요한 음식 8가지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청국장. 천연 혈압 강하제라고도 불리우는 청국장은 화로 인한 가슴 답답함과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0: 대추와 대추씨인 산조인은 체내 진정작용을 도와 불면증이나 불안증, 우울증, 노이로제, 히스테리 해소와 함께 긴장으로 지친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1: 우엉.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돼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고 가슴이 답답할 때 도움을 줍니다.
0: 감자의 풍부한 GABA는 아미노산 신경 전달 물질로 혈압 상승 억제 효과가 있으며, 감자에는 또한 비타민C와 비타민B1이 다량 함유돼 불안하고 초조한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1: 호두. 사람의 뇌와 비슷하게 생겨 머리가 좋아진다고 알려진 호두. 호두는 단순히 뇌를 맑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놀산과 리놀레인산 등 필수 지방산이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 초조, 불안, 가슴 떨림 등에 효과적이어서 화난 사람은 물론 스트레스가 많은 수험생들에게도 좋습니다.
0: 레몬. 심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며 혈당이 상승합니다. 이때 비타민C가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루에 비타민C 1g에서 2g만 복용해도 충분히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므로, 하루에 한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믹서에 갈아 마시거나 샐러드로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1: 연근. 연근을 믹서에 갈아 식전에 한 잔씩 마시면 노이로제, 불면증 등 뇌신경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0: 물. 화를 다스리는데 물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몸의 70% 이상인 물로 인해 생성되는 아세틸콜린을 빠르게 체외로 배설시키며 75%가 물인 뇌신경을 진정시킵니다. 또한 92%가 물로 구성된 혈관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제 피부는 물론이고 순간순간 치소는 화를 다스리기 위해 하루에 8컵에서 10컵의 물을 마시도록 합시다.

0: 아래에 알고 마시면 보약인 막걸리의 놀라운 효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막걸리 다당체는 림프구를 증식시켜 면역력을 높여주게 되는데 누룩에 있는 효모가 면역력을 증진시켜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와 세균 등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여러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풍부한 유산균 섭취로 인해서 몸속 유해 세균 제거와 함께 면역력을 증진시켜 여러 질환에

0: 노출되더라도 빠르게 치유가 될수 있습니다.
1: 다이어트 효과. 막걸리는 술 중에서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한 잔에 66칼로리 내지 70칼로리로 맥주나 소주보다 칼로리가 현저히 낮은데 막걸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변비도 예방하고 포만감도 높여줍니다. 또한 메티오닌과 트립토판이 풍부한 막걸리를 마시면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0: 항암효과. 막걸리에는 항암물질인 스쿠알렌이 풍부해 항산화 및 항암 노화 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스쿠알렌은 바다에 사는 상어간에 있는 기름 성분에 함유되어 있는데 포도주나 맥주에 비해 20에서 100배 정도로 스쿠알렌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걸리에 함유된 파네졸 성분은 암세포를 억제시켜 암을 예방해줍니다.
1: 통풍 예방. 막걸리는 尿酸 수치를 감소하게 해주어 통풍을 예방하고 치료에 도움을 주는데 통풍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혈액 내에 尿산의 농도가 높아 발생하므로 손과 발끝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막걸리는 尿산의 농도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통풍 예방에 좋습니다.
0: 성인병 예방. 막걸리에는 효모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성인병 질환에 좋습니다.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 질환에 효과적이며 혈관 내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없애주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1: 피부 미용 효과. 막걸리에 함유된 비타민 B와 비타민 D, 단백질 성분들이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고 피부를 하얗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피부가 맑아지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멜라닌 색소 침착을 막아주어 기미나 주근깨 등을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고 맑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0: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막걸리에는 무기질과 필수 아미노산 등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으로 인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변비를 예방해줍니다. 막걸리의 유산균 함유량은 요구르트나 요거트에 비해 400에서 500병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풍부한 유산균과 식이섬유는 대장암까지 예방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1: 끝으로 달걀에서 배우는 건강 습관 5가지를 알아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달걀 동트기 직전인 새벽 4시에서 5시부터 꼬끼오 울며 활동을 시작합니다. 반면 밤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빛에 민감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 역시 일주기 리듬을 유지하는데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는 호르몬과 관련이 깊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활발히 분비되며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역시 밤 10시부터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이 지속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점차 줄어서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호르몬 분비 과정에 혼란이 생기면서 여성은 유방암과 자궁내막암,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0: 새끼를 극진히 아낍니다. 닭은 모성애가 뛰어난 동물입니다. 알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슴털을 뽑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알을 품은 20여일 동안 추위나 더위를 안 가리며 꼼짝 않습니다. 또한 먹이도 거의 안 먹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느낄 때 몸에서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 분비량이 늘어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량과 통증이 줄며 긴장이 풀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한 심리학과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엄마가 아이에게 노래를 해주거나 밥을 주고 목욕을 시킬 때 옥시토신 분비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골고루 먹습니다. 닭은 잡식성으로 음식 종류를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사람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특정 영

0: 영양소만 많이 먹거나 좋은 음식으로 알려진 재료만 섭취한다고 해서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영양이 고루든 균형 식단을 섭취해야 합니다. 한 영양학회가 제작한 균형 식단 공식은 33321입니다. 식품을 크게 채소류, 곡류, 고기류, 과일류, 요제품류의 5개 군으로 나눠 성인 여성 기준으로 하루에 각각 3접시, 3공기, 3개의 달걀 분량, 2종이컵, 1컵을 먹으면 됩니다. 성인 남성은 이보다 약 25%를 더 먹습니다.
1: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닭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체육관이나 헬스장에 가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 많이 걷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집안일만 해도 하루 3,000에서 4,000보를 걷습니다. 4,000보 걸으면 우울증 위험이, 6,000보 걸으면 치매가, 8,000보 걸으면 심혈관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는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0: 물을 많이 먹습니다. 닭이 물 먹고 하늘을 보는 행동을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것입니다. 닭은 물을 자주 많이 마십니다. 물은 인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몸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 각 기관에 영양소를 전달하며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혈당이 높아지거나 암이 생길 위험이 줄고 신장 결석이 잘안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에 물 1.5에서 2리터를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하고 싶소. 김상훈, 김선희 가수가 함께 부른 숙명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에 리처 두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